好，仲有呢一个啦，哇，呢个咧好靓嘅猴屎啦。咁啊，猴屎咧代表好事齐来啦。嗱，我都话啦，今年就娶新抱啦，出年又孙抱啦。好啊，年年办喜事呢个最开心吓。好，咁啊，仲有呢个元贝啦。圆贝咧就代表圆圆满满啊，夫妻咧又圆又份吓，全部都系好意头噶。我哋准备好咗礼品之后咧，我哋就会将啲礼品由男家搬去女家啦。嗱，未搬之前咧，仲有样喎，就系我哋要咧系摆利是去每一个喜款喜篮嗰度啦。咁啊，摘一摘利是咧，就代表咧利利是是，大吉又大利嘅。唔该晒奶奶啦吓，摆落椰子嗰度啊。有爷又有子吓，好啦，摆喺海尾啲盘嗰度啦，咁啊代表咧盘满又钵满吓，赚大财吓，每个都摆双封利是吓。好，唔该晒。好，我哋影翻张齐齐全全嘅大合照，大礼过得好，嫁娶一定好。吉时到，我哋咧出发去女家，请开锣。好，开个好运，好运齐来，出发啦！好，登老爷，一路敲住锣。